생애나 말린게 좀 꼼꼼 세슈기 점리슈와던 접지 가장 친한 룬딩 간에 주름 준비기 드레레서 님의 룬딩 내림 간이도 수신 나마 조용 안주 내림 간 인공기 자주 직당 까망안에 니바 FM 기메가 자주 좀 숨당 창아 규디 듀용 까망암 중 앵에 링센 그제해

인지 깨기 측대 뭐마 더닝기 레튼 깨네 중화당 대된다양 고든이 서주룽소 쪼바스에디 랑중 쿠류기 꺼버 뇌세히 깨와 테르폴루신시 스기요버세에 콘두슈바신 중화의 캄당 쿠류남 쪼니 루디에 점링 용라 강에 자침부식 태심버세에 베나 쿠류기 짱라 덴베 테라 점링기 계급 자도 숨주 소니 기냥네 갸가라 안랑 자도 뉴쨍아 파르 탐주두 여버세에 니두 계사 딜리나 룽감 미장와 중네 룽감 쪼바차디 미츠 우 텐랭기 강에 태버 마세 무바탕 남시 소 두베 깽기 모타 메코르 넘부소 펜주 짐주기 강에야 태기엽세 텐데 쿠류 당 중외 칸 미장와 당 쪼바차베 규겐 쪼식니 미 지소 야르게기 솔레 주준탄 점링기 최소 초베 사데르소 랑중 튼진남 미남기 랑이기 디지기 튼도 방면도 롱주 챔레 대바소 할레바탕 뎨함라 떼네 강에티 중화시세 랑신 중외 중화남 미장와 조심바 레리신 도르점 슈나 당볼룽 룽니 나란츠 민 점도 마세파 소자 참마로 초외 랑중기 캄 조시히버세 난조로 쿠류기 소자 초외 쇠레시기바탕 원장 미 주준 베르나 밀스 팩트리 인더스트리 라 소페 소다 터미나조 시 주바탕 쇼고르 메고르 넘루 라 소베 Gas shape, zejor tang, chemical shape, zejor serve, tulung tang, tuze, nyemba, jami, mambushi, serva tesor, peju, tanti, lung, mizanwa, jura tang, lung, choba suti, midan, tundu, samar, une, jami, naso tang, lowe, tene, lung cancer, seva tang, ne, naso, poba masse, lung, mizanwa, chabe, kinki, carbon dioxide shape, lung, Nagwe Kola Rete Nitu Tegar Zambuling to Poti Chatu Parwatang Chagrom Glacier Seva Tezo Hurte Gazu Choga Parti Sashi Gazu Nuba Soki Ganganda Mimambushi Teshimbase Niba Chu Chu Servatian Sochaki So Chove Tungin Zoshi Yimba Nanzu Shese Re Yinya Lung Nanshinki Chuna Chu Mena Maranzu, Mitsum to Mase, Par Soja Tunrutan, Habar Chuna, Nedu Chicken, Soja Semjenum, Sone Tuba, Kabu Yimbase, Wenjang, Teang, Maranzu, Misupe, Soda, Jemmy, Changme, Zuni, Nam, Tegar, Zangutan, Gazu Sojina, Dante, Mizanwam, Zoba, Sueti, Ned Jemmy Mangutan, Gazu Soja Mangu Shigun Yuship Say, Sumba Sashim Mizanwa Chaba Sashinki Tengtu Zajor Xinglu Busu Manjor Jamin Gabde Sashi Junam Nyambatang Sashi Zoba Suba Mazet Zelu Tang Buse Mela Gebe Dondo Tang Tseri Xingde So Sedi Midang Tundu Semjan Samarian Ne Natsoba Tang Shimeki Nyegyun Yungshib Se Taona Sound Pollution Geta tang wuja, lakjor sewa di, mishik tang, yana bakba tang, moda, yana shoba shiki, geta chenpo shik, kudu, amcho la sunba tang, kondro chabon langwa, so yungi yueba tezo, geki cha, geta zogdibam lakjor sewa di, yimbase, geta tang wuja zogdib te, shiongor, tukur, sudung labtingin tang, gyangcha, barze so ne yungi yubase, Geta tang wuja te amjo yungo suba maze kongro tang te chashi geba tang la kerwa so chung te midang semje la kange gyajishik so shimba ni ngaran zu ha kukin kuki bakba ki geta chenpushi tang te chokro che te hien la kange suba te ngaran zu semshi maze para lakchor yungu yub se dorna pollution yana kuryu tang chungam midangwa suba tang 박조 땅와 땅 쪽지 포배 강에 뒤에 딩두기